예! 드디어! 어렸으나? 레디아그라! 맘의 맘파야, 맘은. 어머! 아그라, 니아, 그, 맘, 그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맘, So we didn't want a yamibono. Yes, I have forgotten Papa Medina's out. Bompire, my wife.